들을 때 공원을 외로웠을 때 너도 못 뒤집어 놓으셔야 할게 네 troppo chiara e tu sei già troppo grande